0: 치즈가 들어간 거 고르곤졸라 먹고 싶다.
1: 아 배고파. 나 치킨 맥주.
2: 아 진짜 배고프니까 라면에 공깃밥이 제일 생각나요.
1: 어 나도. 아 배고파.
2: 배고파.
0: 참자.

0: It's time for Wednesday's Tune-In Time, and today's guest is a vocalist who captured listeners' hearts with her deep emotions, delicate expression, and unforgettable voice. Please welcome Chun Dan-bi. Hello. Welcome.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first?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크런처들에게.
1: Hello, my name is Dan-bi. Nice to meet you.
0: Nice to meet you. Oh, you're so sweet and you seem like autumn. 뭔가 가을 바이브.
1: 그쵸, 약간 느낌으로 옷 색깔을 네. 그렇게 맞춰 한번 봤어요.
0: 너무 포근하고 예뻐요.
1: 감사합니다.
0: So she does have that autumn vibes with her purple sweater today. And she actually thought of expressing that today as she came to Culture Crunch. And we have our crunchers tuning in as well. Crash Override, Ben's Burrow, Benny, all welcoming 천담비. 우리 컬처 크런치 크런처들도 네. 안녕하세요 라고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댓글로.
1: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so thank you guys. Stay tuned. Now, your name, 단비, means sweet rain in English,
1: 맞아요.
0: Right? is that your real name? 이제 단비님 이름이 영어라면 sweet rain 이잖아요. 본명이신가요?
1: 네. 오, 아빠가 네. 친척분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모아서 네. 지어주셨는데
0: 네. So her dad actually made this name for her and it is her real name and he gathered all his cousins together to create this name. 그럼 어떤 뜻을 담아 지어진 이름이죠?
1: 제가 4월생이거든요. 네. 그 4월에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4월에 단비가 되어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어주셨습니다.
0: 네, wow. This is a sweet meaning because, you know, 단비, sweet rain, you usually call that in Korean, the rain that comes down in April, in spring times. So she was born in April and her dad and her family wanted her to become someone like sweet rain that soaks dry hearts, whatnot. And it has such a warm meaning, I think.
1: Aww. Thank you.
0: It suits you. 너무 어울리는 이름인 것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Well, for our crunchers, meeting you for the first time, you spent many years working as a backing vocalist, right? For K-pop artists. How long did you work as a backing vocalist then?
2: 네, 우리 담비님을 처음 만나는 우리 크런처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오랫동안 K-pop 아티스트의 코러스 보컬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1: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크로스를 시작해서 네. 30살까지 딱 했거든요. 네. 한 12년 정도 와. 크로스를 했던 것 같아요.
2: 상당히 길게 하셨네요. 네.
1: 그렇다고 볼 수 있죠.
0: 네, 네. So she actually started when she was in third grade of high school and she did it for over 10 years. In fact, until she became 30. So that was 12 years in total. All right. Well, I wonder... 네, 네. All right. Well, I wonder what got you into backing vocals in the beginning, though.
2: 코러스 보컬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네요.
1: 제가 원래 음악하는 동아리에 이렇게 들어가서 네. 언니 오빠들이랑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0: So she was part of a band that does music.
1: 그 당시에 이제 JYP에 계셨던 네. 그 방시혁 작곡가님께서. 노을 선배님들의 콘서트를 만드시면서 저희들을 이제 크로스로 쓰고 싶다라고 해주셔서 그때 이제 크로스 데뷔.
0: Oh, wow. So she was part of her high school band with her seniors, but there was 방시혁 who was a composer of JYP Entertainment back then, and they needed backing vocalist for Noer, the band Noer's concert, and they got to debut like that as backing vocalist. They wanted her and the whole band as well. Interesting. Okay, well, which K-pop artists then have you worked with as a backing vocalist?
2: 어떤 그럼 K-pop 가수들을 코러스 보컬을 함께 하셨나요?
1: 저는 진짜 굉장히 많아가지고 12년 동안 누가 있을까요? 네. 그 여러분들이 막 이제 말씀하시는 김나박이 분들도 다 코러스를 해봤고
0: There's a lot, of course. It was 12 years, but there's 김나박이 and many other K-pop artists that you would know.
1: 네. 네, 뭐 성시경 선배님 코러스도 했었고
0: 이번 성시경
1: 린 선배님도 했었고
0: 네네 린
1: 진짜 많이 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0: 사실 다 나열하기가 어렵긴 네. 해요.
1: 그래서 가끔 이렇게 뭐 무대 같은 네. 거 나올 때 항상 제가 되게 뒤에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네. 제보를 많이 보내주세요. 아~ 아직도 너다 뭐 이러면서 담비님 아니세요? 이렇게 아~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0: So because she was the backing vocalist of so many K-pop musicians, people today still like sent her photos of her when she was acting as a backing vocalist for all these different musicians, take photos, screenshots of her, and send them to her as well. Well, you also worked as a vocal coach or vocal trainer for K-pop artists as well, right? Including Le Sserafim. We all know them. So which other artists have you trained? Le Sserafim 같은 K-pop 가수들의 보컬 트레이닝도 담당하셨던 네.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어떤 가수들의 선생님이셨던 거죠? 또 몇 개만 얘기를 하자면?
1: 뭐, IVE 친구들도 있고
0: IVE?
1: 최근에 또 데뷔한 키키 친구들도 아. 있고 최근에 또 솔로 앨범을 낸 성한빈이라는 친구도 있고
0: uh-huh.
1: 뭐 그렇게
0: 아, okay. So many others. And there would be Kiki and 성한빈 and the list would go on and on and on. All right. Well, moving on to your official debut moment then. What made you finally decide to sing your own songs and perform under your own name, 천단비? 그럼 오롯이 천단비라는 이 내 이름으로 발라드를 발표하고 노래하기로 결심한 계기도 궁금한데요.
1: 제가 코러스로 계속 그렇게 지내오다가
0: 네.
1: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이렇게 음악을 시작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한번 노래를 들려줘 보고 싶다.
0: 네.
1: 만약에 되게 코러스를 되게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었거든요.
0: 아, 네.
1: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0: 네.
1: 내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 만약에 네. 죽는다면
0: 네.
1: 나는 이 삶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0: 아.
1: 그래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0: 네.
1: 그래서 마음을 먹었었죠.
0: 멋지십니다. Oh, okay. So she actually wanted to try something new for a change. She's been working as a backing or vocalist for quite a while, like I said, 12 years, right? And it was a pretty stable job. It was paying her well, and there was no reason for her to leave it. But she thought to herself, at the end of her life, would she not regret not having sung under her own name? And that's when she thought she's going to just become an artist herself with that name, 천단비. All right. Well, how did your past experience as a backing vocalist perhaps help you most as a solo artist then? 그럼 그간의 경험들이 12년이라는 경험이 상당하잖아요, 사실. 솔로 가수로 무대를 채우고 있는 지금의 천단비에게 어떤 좀 영향을 미쳤는지, 도움을 줬는지도 궁금합니다.
1: 일단은 무대가 좀 익숙 하다는 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0: 네네. First of all, she was very used to standing on stage. 네.
1: 어쨌든 무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잘 알게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었고
0: 아, 그렇겠네요. 낯설진 않았겠네요.
1: 네.
0: 확실히. So because she was on stage for quite a while, she was quite familiar with the whole system on stage. 네.
1: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되게 많은 세션 분들과 이 관계자분들을 알게 되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어딜 가든 또 많이 반겨주세요.
0: 오!
1: 드디어 네가 네 앨범을 내고 무대에 서는구나 이러면서
0: 네.
1: 자기 일처럼 되게 기뻐해 주시고 아직도 많이 도움 주시고 그래서
0: 네.
1: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굉장한 도움인데요, 여러분.
1: 그럼요.
0: Oh, and because she worked as a backing vocalist for quite a while, she knows like all the instrumental members, the sessions, and the people on stage as well. So they would welcome her and be truly happy for her because now she is singing with her own songs. Well, our Benny, one of our crunchers, is saying, do you have a favorite foreign artist growing up? 우리 크런처 베니가요, 혹시 이제 외국 아티스트 좋아하는 분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네요.
1: 외국 아티스트.
0: 네, 잘하면서 뭐 좋아했던 아티스트.
1: 아, 잘하면서 좋아했던
0: 네.
1: 아티스트는
0: 네네네.
1: 저는 약간 휘트니 휴스턴,
0: 아~
1: 머레이 캐리 이런 분들 들으면서 자랐고
0: 아~
1: 제가 사실 약간 그 덕후의 DNA가 있어요.
0: 네.
1: 마이클 잭슨을 진짜 좋아했어요.
0: 아, 네, 마쟁님. 네,
1: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비디오 가게를 하셨었거든요, 네네네. 부모님이. 네. 근데 그때 마이클 잭슨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맨날 그걸 봤어요.
0: 정말요? 네. Oh, okay, so Benny, she liked Whitney Houston and Mariah Carey and also Michael Jackson. Her family actually used to run a video shop and they used to have a video of Michael Jackson's concerts and she would replay them over and over again because she liked them so much. Ah, okay, so thank you for that question, by the way, Benny. Moving on, I imagine all those years behind the scenes helped shape who you are right now. Let's listen to your debut single then. In English, it's Lie Land in the Springtime. 아무래도 무대 뒤에서 다져온 탄탄한 과거가 있었기에 네, 지금의 천단비님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본인의 이름을 걸고 또 낸 첫 데뷔곡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어느 봄의 거짓말, 어느 봄의 거짓말 잠시 들어볼게요.

0: So Tanvi was saying, as she was watching this video, that it was the worst music video ever. She was very embarrassed to watch it.
1: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이게 제가 막 나와요 뮤직비디오에.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절대 안 나와요.
0: 아 너무 민망하셔서. 네. 다시는.
1: 저한테 이제 oh. 아우 너무 안 되겠다.
0: So that was when she herself appeared on her music video, but she was so embarrassed while shooting that. Ever since, she herself does not appear on her own songs. 네,
1: 거의 이제 노래하는 장면 아니면은 이제 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0: Unless it's her singing part, she does not appear. Oh gosh. Well, when you watch, I guess, your old songs like this, do you tend to get emotional or do you tend to get analytical with like how your vocal techniques changed over time? 이렇게 본인의 노래를 오랜만에 들었을 때, 물론 민망하시기도 하겠지만 뮤직비디오를 보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아니면 지난 그 시간 동안 내 창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분석적으로 들으시는 편인지?
1: 좀 기술적으로 분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이때는 이렇게 불렀구나. 이때는 이쪽 소리를 썼구나. 네. 이러면서 아, 막 이렇게 부를 걸 막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네. 막 이때 되게 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지? 막 이럴 때도 있어요.
0: So she said sometimes she would think, oh, I could have sung this differently. I could have sung this in this way. But she also does think to herself, wow, I was pretty good back then, and would compliment her as well. And our Ben's alternative is saying profound inside knowledge also bridged her way to success. Oh, 우리 크런치 한 분께서 내면에 아주 깊이 있는 지식, 다져온 그런 쌓은 지식 때문에 지금 성공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Oh, thank you so much, Benz, for that
1: thank
0: warm
1: you, Ben.
0: Comment. Yeah, thank you. Hey, I like that. Okay, moving on, Tanvi. Let's go back to when your debut single was released, yeah? Do you remember how it felt to see your own name on like streaming platforms?
2: 데뷔 싱글을 발표했던 날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제 음원 사이트에 천단비라는 내 이름 첫 싱글이 발표됐을 때 기분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1: 아, 사실 네. 그 기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2: 네.
1: 그때 막 되게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회사가 생기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내면서 네. 되게 뭔가를 잘해야겠다, 막 뭘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기억은 있는데 네네. 그런 정도의 기분이 기억나는 걸까요?
0: 네, 그렇겠네요. All right. Well, she doesn't quite remember how she felt emotionally, but she was so busy getting her first single ready. She was doing this and that, and she had that pressure to do well as well. And that's what she remembers from that first single.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It's time to take a listen to your first live performance. What have you prepared for our crunchers today?
2: 이쯤에서 첫 번째 라이브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 곡 어떤 거 준비해 주셨죠?
1: 첫 번째 곡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서 불렀던 노래가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그 네.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제가 다시 음원을 냈었거든요.
0: 네.
1: 기억만이라도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So this song is actually 기억만이라도 or even just memories. And it's a song that she sang years ago.

0: Tandambi, thank you so much for that beautiful live. It is pretty early in the morning, and I'm sure it must have been difficult, but nevertheless, it was beautiful. 오전이라 이제 자주 노래 부르시는 시간이 아니실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 가지신 것 같아요, 담비님.
1: 감사합니다.
0: 예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키도 크시고.
1: 애주세요, 정말.
0: 우리 크런처들도 댓글 계속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네. Let me read a few. Griffin Smith is saying, she's amazing. If I wasn't watching the live, I wouldn't believe she was singing live. Wow. 에이, 이 화면 보고 있지 않았으면 네. 라이브였다고 생각 못했을 것 같다고 음원 같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Benny is saying Wow, this is a lovely remake that she did 사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Thank you, Ben
0: Thank you, Ben 너무 좋은데요 계속 해주시면 안 돼요 Alright, First Bill 오빠 is saying Wow, so glad the teacher decided to come from behind the desk What a voice Wow, that is a beautiful comment 이제 본인 이름을 걸고 앞으로 나오시길 잘했다라고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네.
0: And Luke Un is saying, 언니, you're so beautiful. You, you.
1: 어? 화장해가지고 그래요, 화장은.
0: 너무 아름다우세요.
1: Thank you.
0: Thank you. And 선길 is saying, one more song, please. I love her voice.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한 곡 더 불러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1: 많이 이렇게 계속 남겨주시면 한 곡 더 할 수도 있어요.
0: Oh, yes. Leave us lots of comments and she will sing one more song for us. So to keep leaving us those comments and we'll move on to our talk then. Now, next, let's listen to one of your self-written songs, okay? As an artist, it's titled I Hope. 자, 이번에는 담비님의 자작곡이죠. 그대의 밤 나와 같기를 잠시 들어볼게요.

0: awesome.
1: Wow, that was yet another beautiful live performance. And I actually imagined myself like thinking about the person I love before falling asleep. And I felt that, I guess, warmth. 상상하면서 들었거든요. 얘기해 주신 바대로 이제 자기 전에 잠들기 네. 전에 아 나랑 같은 마음일까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뭔가 더 좋은 것 같은 이 곡이
2: 아, 감사합니다.
1: 네. 아니에요.
2: 이렇게 막 마음 써가지고 들어주시고
1: 아, well, we have Cruncher sending in comments as well. 우리 크런처들 댓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annah K is saying that voice is pure healing. 아, 그냥 힐링이다. 힐링 그 자체다라고 해주셨고요.
2: 네.
1: And Contalu is saying her voice is so warm and emotional. 너무 따뜻하고 또 감성적인 목소리다라고 해주셨어요. And Thomas is saying I'm falling in love with her voice.
2: Thank you.
1: 정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도 I'm falling in love with her voice too. All right. Well, we want to continue our talk with her, though. 이제 대화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All right. We can't leave out your latest single. I wanted to talk about this, your latest single,
2: 네.
1: A Longer Dream. It was released in March of this year,
2: 맞아요.
1: right? 네, 네. 올해 2026년에 3월이죠. 따끈따끈한 최신 싱글이잖아요.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2: 좋아요.
1: 우리 긴 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very, very nice. I love the lip sync too. On top of it. Well, could you tell us what the song is about?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 간략해 주시겠어요?
1: 이 곡은 제가 작사에 참여를 한 곡인데요.
0: 네네.
1: 곡 소개를 하자면
0: 네. So she wrote the lyrics, like participated in the lyrics.
1: 발라드 곡인데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되게 심했어요.
0: 아, 네네.
1: 근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영원한 이별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그쵸, 무섭기도 하고. 네. So ever since she was young, she had that strong fear for death because she thought about it. And death would mean you have to say goodbye to everyone that you love, right? Forever.
1: 그래서 이 영원한 헤어짐이 헤어짐이 아니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0: 네.
1: 우리가 각자 그냥 되게 긴 잠을 자면서 긴 꿈을 꾸다가 다시 만나는 거 아닐까? 아.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이게 행복해지더라고요.
0: 오, 그 두려움이 살짝 네. 덜어지는
1: 그런 오. 마음을 담아서 쓴 곡입니다.
0: 네, okay. So it actually is a song about that fear of death she had. But if she thinks about it as a long sleep, like a long dream, and you would eventually meet your lovers again after that sleep, and thinking about it like that, her fear toward Towards death sort of went down, and that's what this particular song, A Longer Dream, is about. All right. Well, was there anything I guess you paid attention to when expressing the emotions of waiting through this song? 그럼 이 기다림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표현하셨는데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1: 이 가사에서 우리가 평행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어딘가에 나랑 지금 똑같은 속도로 같이 지내고 있다가
0: 네.
1: 우리가 이제 언젠가 만날 그 시간을 기다리자
0: 아~
1: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0: 네.
1: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0: Oh, okay. So she imagined a world where you have that your lover waiting in the other side, like the parallel theory, right? And you would spend your own time and eventually you would meet them in the end. There is that moment when you will meet. And that's how she, I guess, expressed that feeling of longing and waiting through this song. All right, interesting. Well, you've also had a busy year, you know. You appeared on Immortal Songs, a Korean music competition show, and you were there with actually comedian Kim Shin-young winning the final round as well, right? Well, congratulations. How did it feel, though? Yeah.
2: 올해 유난히 바쁘셨잖아요.
1: 네. 네,
2: 한국 경연 프로그램이죠. 불후의 명곡에 희극인 김신영 씨랑 함께 출연을 해서 최종 우승까지 하셨는데 예!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저 불후의 명곡을 그래도 제가 몇 번 나갔었거든요. 네, 출연을 네. 했었는데 네. 1승도 못했어요. 한 번도.
2: 아, 네.
1: 근데 우승까지 하게
2: 그러니까요.
1: 된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진짜 그 무대 위에서
2: 네.
1: 신영 언니랑 이게 말이 되나? 믿기지가 않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2: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그 감정이 느껴지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1: 신난 게 느껴지네요.
2: 네,
1: 아직까지도 지금 올 초의 일인데 아직도 지금 신이
2: 느껴져요,
1: 나요.
2: 아직도. Alright, so she was on this show several times, but she never won at least once. But she was there with Kim Shin-young early this year, and she won the final round. And both of them couldn't believe it. It was a huge surprise for both of them. And although months have passed, she's still very happy about that moment. Yay! All right. Well, your love for your K-ballads, right? But is there any other genre, perhaps, that you want to try out later?
0: 당연히 K-ballad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으실까요?
1: 저 진짜 딱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었는데
2: 네네네.
1: 재즈를
2: 아~
1: 해보고 싶어가지고
2: 네.
1: 요즘에 재즈곡도 좀 많이
2: 우와,
1: 듣고
2: 네.
1: 연습도 조금씩 해보고 그러고 있거든요.
2: 너무 기대돼요.
1: 기대해 주세요.
2: So she's going to try and sing jazz songs as well. That's a field of music that she wants to challenge herself in and explore. And she's listening to a lot of jazz music these days as well. And I'm really excited to hear her sing some jazz songs to jazz music. Look forward to that as well.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담비. 시간이 벌써...
1: 너무 빠르네요.
2: 네, 그죠?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노래도 더 듣고 싶고 얘기도 더 하고 싶은데 진짜로.
1: 너무 오늘, 슬픈데요?
2: 그렇죠.
1: 여기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데?
2: 그러니까요. 이제 더 얘기 막 하고 하면 춤도 추실 것 같은데 우리 담비님 계속 봐야 되는데.
1: 네.
2: Unfortunately, we'll have to say goodbye right there. But I do want to ask her how it was for her. 오늘 우리 컬처 크런치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1: 저 진짜 와가지고 네. 계속 진짜로 저희 방송하기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분위기 너무 좋고 네. 너무 예쁘고 또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오, 진짜
2: 아닙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 다행이에요.
1: 또 불러주실 수 있나요?
2: 아, 그럼요. 네, 진짜.
1: 그때는, 또, 네, 또 언제든지
2: 언제든지 재즈곡으로 또 돌아오신다면
1: 좋아요.
2: 그것도 좋겠네요.
1: 그리고 제가 아직도 라이벌 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2: 그러니까요.
1: 많이 불러주시면
2: 너무 좋습니다.
1: 많이 와서 많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 너무 좋습니다. So 담비 enjoyed it a lot today here with us, Culture Crunch, and she felt really comfortable. In fact, even before the show, we were talking a lot, having that small talk. She really liked the vibe of the studio, and she wants to come back perhaps after releasing her first other songs, new songs, and she has so much live performances that she wants to show us too. So, of course, we would love to have her back someday soon. Thank you once again so much.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담비님.
1: 저도 감사드립니다.
2: All right, we'll say goodbye with our last song then. Let's take a listen to one last song of hers. It's 긴잠, A Longer Dream by 천단비.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1: 네. 네.
2: Keep crunching!

0: With an open heart, we want to get to know you better.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our guest. This is Open Heart. There are some people in this world that are so nurturing. They spend their time, money, and effort. Today, we have an actress joining us that goes beyond her career to help countless lives. Please welcome in the studio actress, 이용녀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용녀입니다.
0: 안녕하세요. 네. Welcome to the studio. It is your first time on 아리랑 Radio. 아리랑 라디오, 저희 여기 라디오는 처음 방문하신 거죠? 네. 지금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1: 내가 사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0: 네.
1: 뭐 민병철 영어하고 이걸 한 내 평생 한 6번 등록을 했을 거예요.
0: 오, 네.
1: 서로 더 다니다가 또 어려우기 시작하면 또 못 다니고 못 다니고 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외국으로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 아 진작에 계속 공부할 걸.
0: 오늘 이 기회에 리스닝 연습이 조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좀 하고 싶은데 참.
0: She says that it is her first time here, but she's been really wanting to learn English, so she tried signing up for a lot of classes, but maybe like 6 times, but every time it got hard, she would stop. So she thinks, oh, maybe I should have kept on going because this is an English station. But hopefully, you'll be able to practice some listening with us today. Firstly, we met last Friday. We visited your shelter. You do have a shelter for stray cats and stray dogs. There were a lot of pets that joined us. How many pets are you with right now currently? 저희 팀이 지난주 금요일 날 선생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보호소에 다녀왔는데 맞이해주러 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혹시 지금은 현재 몇 마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1: 지금 한 100마리?
0: 오, 네. 100마리요? 그러면 강아지 몇 마리, 고양이 몇 마리인가요?
1: 강아지 한 80, 고양이 한 열 몇 마리 이렇게 되는데 네. 어느 때는 갑자기 뭐 열 몇 마리가 들어왔다가 네. 또 이제 입양 갑자기 많이 가게 되면 또 쭉 빠지고 막 이래서 정확하게 네. 그 마리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0: 네, 네. Oh, okay. So she says that there's around 100 animals. There's around like 80 dogs and like around a little less than 20 cats. But it's not always, you know, a fixed number because obviously some come and some go. Some also go for adoption as well. We do want to share some pictures with you guys on this screen as well before we get in depth. So let's share some pictures. 저희가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사진을 조금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저희 금요일 날 찍은 사진들인데 these are the pictures we took on Friday. That is me and there is the adorable dogs. Another dog.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 아이가 정말 이 입에 장난감을 물고 놓지를 않고 저희를 계속 쫓아다녔는데 이 친구 이름이 무엇인가요?
1: 이름은 순인데
0: 순이요?
1: 예, 물고 다니는 건 같이 놀아달라는 거거든요. 이제 앞에 다른 공을
0: 네.
1: 주면은 제가 저걸 놔요. 그래서 그거를 던져주면 가서 갖고 오는 그 네. 게임을 제가 좋아하는데 저거 이제 갖고 놀으니까 네 거를 빨리 던져라. 근데 내가 이걸 놀게. 이제 그래서 네. 이제 물고 다니는 거거든요.
0: 아, 근데 저희가 청소하느라 바빠서 못해줬네요. 네.
1: 그럼 또 차먹은 가서 떼어갖고 네. 와서 또 공을 또 갖고 와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공, 아까 네. 떨어뜨린 걸 이렇게 들고 여기 그러면 또 얼른 탁 앞에서 놔줘요. 근데 이걸 두고 또 막 던져. 그럼 또 막 뛰어가갖고 그걸 탁 물고 또 막 와요. 그럼 또 다시 들어가고 가. 그리고 저쪽으로 확 던지면 또 막 가고. 제가 나이가 어려서 이제 네. 그런 놀이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공 갖고 네. 놀아달라고 이제 그런 네. 거거든요.
0: Okay, so this little doggy is Suni, still on the younger side, and Suni kept falling around with this toy in their mouth, and it's because they want to play. And if we like throw balls, then you know they would just run around. And they're really such a baby right now, so they still have a lot of energy. But we were just so busy, occupied, cleaning, so we couldn't quite help. This is where we were feeding the dog. So you see me in the corner right here. And we were feeding them like porridge-like things. So these are all the dogs here. 저는 배식을 할 때 너무 놀랐던 게 많이 달려들거나 막 그런 아이들 없이 되게 저는 너무 얌전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약간 침 뚝뚝 흘리면서 굉장히 얌전히 기다리더라고요. Yeah, so they are very calm and they don't like come rushing to eat. And you see all of them, they're just standing there because they all want to eat so bad. This was the cats as well. We were feeding the cats. 고양이 방에도 올라왔었는데 어 너무 다르더라고요. 강아지들과.
1: 틀리죠.
0: 저는 열 몇 마리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본 건 한 세네 마리
1: 다 숨어 있어요.
0: 네.
1: 발소리 밑에서 올라오는 발소리 말고 저희가 2층이잖아요.
0: 네.
1: 밑에서 올라오는 발소리만 들려도 애들은 아, 나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벌써 싹 숨어요.
0: Okay, so cats just are hidden, so it's really hard to find them. I maybe saw like 4 or 5, but there are more than 10. As soon as they hear, because this is on the second floor, as soon as they hear like footsteps coming up the stairs, and they would just go hiding. But I was able to say hi to some of the cats that were friendly. Another cat I took a picture with, so very cute. And this is Boitello that helped us, friends with another doggy. 저희 함께 갔던 다른 게스트분이었는데, 네, 계속 이제 친해져서 점점 저희가 이제 두세 시간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옆에 와서 살짝 앉아주고 이러더라고요. So very, very cute. This is another doggy and we were cleaning. And this is a video. So this is what we were doing. 저희가 그날 했던 게 바닥 청소
1: 네,
0: 일이었죠.
1: 물청소. 제일 중요해요.
0: 어 이거는 그럼 왜 하는 건가요? 물청소는?
1: 애들을 다 이제 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0: 네.
1: 잠하고 이제 모든 걸 집 안에서 해결을 하는데 하루 종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흙바닥
0: 네.
1: 갔다가 또 방에 이불에 했다가 또 흙바닥 갔다 했는데
0: 네.
1: 방 청소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바깥에 그 좀 청소하신 데가 더러우면 이불이고 뭐 흙천지고 예, 막 발자국 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0: 네.
1: 저기만 깨끗하면 방도 이불도 빨래도 청소도 별로 안 해도 돼요. 예, 저기서 일단 더러운 걸 묻히고 들어오니까
0: 네.
1: 하루에 뭐 수십 차례씩 들락거리니까 저기만 깨끗하면은 이제 그 이불 청소 이런 거 많이 안 하니까 훨씬
0: 네.
1: 쉽죠.
0: Oh, okay. Yeah. So the reason why we had to clean the outside was because the dogs, they keep going back and forth from outside and inside the rooms. So as long as the outside ground is clean, it's much more convenient to take care of the inside as well because there are blankets, you know, there's furniture, and she just lets them roam free around the area. So no matter how hard we try to clean the inside of the house, if the outside is dirty, then there's no use. But that's why it was really important for us to clean the outside. So this was basically what was happening. And look at Suni following us around. Very, very adorable. And Boitello was filling up the tub with a lot of water and with soap water. And we were just cleaning the floor and scrubbing. So this was what we were doing. This is a lot of work for you to do, but I'm curious, when there's volunteers, of course they come and help, but when you're alone, how do you do this? 또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크던데요, 보호소가. 봉사자분들이 이제 계시면 이런 작업도 다 할 수 있는데 혼자 계실 때는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체력이 괜찮으신가요?
1: 할 수 있는 한 이제 최대한 하는데
0: 네.
1: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막 오늘은 저기를 꼭 쳐야지 이래도
0: 네.
1: 사실은 그 다 수공이라
0: 네.
1: 걸레질하고 똥을 치고 밥그릇 닦고 밥을 주고 물을 갈아주고 뭐 이 모든 게 다 이 손으로만 하는 거라 시간이 아무리 부지런 떨어도 잘 안 돼요 이게
0: 네.
1: 사실은 그래서 지저분하죠 저기를 쳐야지 하고 막 내일은 꼭 해야지 근데 막상 이제 기본 일을 하다 보면 그걸 또 손을 못 대니까 맨날 이제 일이 쌓여서
0: 네.
1: 정리가 안 돼요.
0: 그럼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1: 하루 일과는 아침 한 7시쯤 되면 이제 조그만 애들이 옆에서
0: 네.
1: 자요.
0: 네.
1: 옆에서 이제 잔뜩 자고 조그만 애들이 가까이 자게끔 큰 애들은 고 애들 다음 칸에서 이렇게 자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아침에 얘네들이 좀 일찍 깨서 이제 뽀뽀를 시작해요.
0: 네, 깨우는 거네요.
1: 깨우는
0: 이제.
1: 거예요. 막 이제 막 와서 이제 그 짧은 발로
0: 네.
1: 이렇게 쳐요. 이렇게
0: 오,
1: 이렇게 막 이렇게 눌러요. 일어나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일어나죠. 일어나서 이제 일찍 맨 앞에 있는 애부터 뭐 잘자 쩌쩌고 이제 뽀뽀하고 뭐 얘도 뽀뽀하고 또 얘도 또 막 달려와요. 내가 깬 걸 알면
0: 네.
1: 이제 우르르 오면 이제 막 뽀뽀뽀뽀뽀 그래 알았어 이렇게 막 한 번씩 만져주고 이제 큰 애들도 이제 이게 뒤에서 이렇게 주섬주섬 있어요. 이제,
0: 네.
1: 이제 그거 아침이사 한 30분 이상 이제 걸리고 일단 서로 사인을 받아야 애들이 안심하고 이제 놀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러고 나가면 이제 당장 그 집 안 하고 그 방에다 싼 이제 밤새 싼 그거를 치우죠.
0: 네.
1: 치우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마당에 이제 싼 것들을 치우고 마당 청소 뭐 아니면 뭐 저쪽 벽이 허물어진 데를 공구리를 조금 이렇게 시멘트 작업을 네. 한다든가 이런 일들 풀을 뽑는다든가 이제 그런 일들을 환할 때 해야 돼요. 낮에. 아. 밤에는 거기가 칠흑같이 어두워서 산이라. 네.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안에 해가 금방 져요. 어? 벌써? 그런데 사이사이에 이제 빨래 돌리면서 네. 널다가 또 걷어놓고 널다 걷어놓고 그래서 또 바깥에 또 일 보고 하면서 하다가 이제 해가 떨어지면 이제 고양이 방에 올라가고 이제 불을 킬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견사 애들 물, 밥 이거 주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그 안에 이제 그 애들 주고 이제 애들 목욕시키려서 목욕시키고 할 거 있으면 하고 네. 털도 밤에 이제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럼 방 안에서 털도 깎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잡생각을 하거나 뭐 인생이 왜 이래 뭐 나는 왜 이럴까 뭐 네. 이런 뭐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 잡생각을 그래서 내 정신건강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네들하고 같이 안 있었으면 아마 내가 정신병에 걸려서 어디 갔거나 아니면은 무슨 알코올 중독이 돼 있거나 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얘네들 덕분에 내가 그래도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밤에 뭐 코 골고 자고 네.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건 나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0: 그러겠네요.
1: 네. 남들은 뭐 약을 먹는데 아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닭 벅에 닿기도 전에 벌써 코를 고니까 네, 그러니까 푹 자고 네. 또 많이 움직이니까 뭐를 먹어도 소화가 다 돼요. 그래서 뭐 위가 나쁘거나 이런 일도 없고 네. 제일 좋은 거는 얘네들하고 있으면서 내가 진짜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한테 정신과 의사다 나의 예, 바깥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이제 네. 일하고 오거나 뭐 안 좋은 거 있으면 막 화도 나고 속에 막 그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집에 그러다가 도착해서 애들 보면 이제 처음에 좀 짜증이 나요. 그 감정이 남아 있으니까 네.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아 저리 안 가 무슨 또 막 이제 짜증을 내요. 네. 애들 똑같이 반가워하는데 그다음 이제 놓고 자꾸 애들이 이제 또 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어디 갔다 왔어 하면서 계속 하면은 자리가 자리가 하다가 이제 조금씩 애들 눈을 보면서 내가 그 그래 내가 그까진 걸 갖고 뭘 신경을 써 다 필요 없다 에, 그래 그래 맞아 그래 맞지 그러면서 걔네들 때문에 내가 그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고 네. 그렇게 이제 뭐 속상할 일도 아닌 것들이 내가 얘들 때문에 빨리 없어 안 그랬으면 밤새 머리털 뜯었을 거예요 네. 승질을 내고 막 뭐 이랬을 텐데 예, 그게 고스란히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참 고맙죠.
0: 저희는 많은 강아지들, 많은 동물들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존재들이네요, 지금.
1: 그럼요. 네. 하나의 어떤 나의 매력이 있고 조그만 애대로 또 대형견은 대형견대로 또 든든하고 듬직한 또 매력이 네. 있고 그 큰 애들 중에서도 순이같이 철없는 애가 또 있고 네. 또 너무 그 성숙미를 보이는 또 애들도 있고 다 봐주고 애들 관리해주는 애도 있고 그 사이에 또 까불고 왔다 갔다 하고 얄미운 짓 하는 애 있고 그게 다양하니까
0: 네. 오케이. Well, she said that she's basically, you know, very busy because obviously when she's not with volunteers, she has to do the work herself. So in the morning, she doesn't wake up on her own. The dogs would come wake her up. She sleeps with the smaller dogs and then the bigger dogs are on the outer side and they come and wake her up. They kiss her and they kind of like touch her with their paws. And then she would wake up and say hi to all of them, which is like another 30 minutes. She would clean the room, what happened overnight, and she would go outside and maybe work on some cement work or she would, you know, get rid of the weed and she would go up to the cats and she would feed them and in just a glance it's already nighttime so she is very busy all day but she is mentioning that although she is very busy it's actually healthier for her because she doesn't have insomnia she can fall asleep really fast and also because she's always moving around her digestive system is it's really helpful for her digestive system whatever she eats and also because she's always doing physical labor there is no time for her brain to think about to overthink. So she says that for herself, it's really helpful how she doesn't have to stress out over overthinking. And she thinks without these friends, without these babies, maybe she would have been mentally unhealthy because she would have so much time to just think, overthink and overthink. So she likes to refer to her kids as like her therapist because they're also like always welcoming her. When she had a stressful day outside, she comes back home, they would just be the ones that make her feel better. And at the end of the day, she just thinks, you know, what is really important, you know, and she has a happy ending to her day. So yeah, we're going to be talking more about her shelter and also about her career as well. But firstly, let's go listen to a song and we'll be back. This is It's You by Park Won.

0: at this rate, we're probably wondering the same thing. Since when were you such a lover for animals? 이쯤 되면 저희 청취자분들이 다 비슷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원래부터 동물을 좋아하셨던 건가요?
1: 그냥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동물을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네. 집에 나 아기 때 걸음마 때부터 집에 개가 있었어요. 오. 마당에. 그때는 이제 마당 가족이라고 그래갖고 거의 집안에서 키우는 조그만 것들은 없고 대형견들을 주로 이제 마당에다 풀어놓고 같이 생활을 했죠. 묶어놓지도 않고 거의 풀어서 거의 생활을 네. 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집 안에 개가 꼭 있었어요. 오. 자연스럽게 개들하고 친해지고 또 아버지가 개를 이뻐하고 그러는 거 보면 우리도 또 개들하고 굉장히 친해지고 그렇게 쭉 살아서 당연히 마당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내가 이제 크고 나서 이제 영역하고 연습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따로 살게 됐어요. 네. 그래갖고 따로 살면서 유기견이라는 걸 알게 됐고 사람들이 개를 먹는다는 걸 알게 됐고 네. 이제 내가 좀 세상을 조금 모르고 살아서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그런 일상을 전혀 모르고 살아갖고 그때 내가 좀 놀랬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그래서 나는 그 생활이었었어요 그냥.
0: 네. 그러면 보호소를 처음 차리신 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억나시나요?
1: 보호소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따로 전셋집을 얻어서 시내를 나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시내 거리에 유기견들이 네. 있어갖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고 네. 데려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인터넷에 찾아보면 너무나 많다 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때 인터넷도 그런 것도 하지 못할 때였었으니까 거기 들어가 보면 그런 것도 무지 많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다가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구하다 보니까 이제 전셋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근처에 이제 그 아파트 공사 때문에 집을 다 빈 그 폐가들이 쭉 있는 데가 있었어요. 네. 거기를 얻어갖고 이제 집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폐가가 네. 옆집 뒷집 다 비어 있는 집들이니까 계속 주워서 모으다 보니까 애들을 이제 150마리, 200마리가 되는 거예요. 와. 이 집에 10마리 넣고 저 집에 네. 10마리 넣고 막 앞뒤에다 막 넣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 아파트가 쓴다고 다 나가라고 네. 이제 그 다 이미 나가고 그 이제 부셔야 되는 집에 내가 잠깐 그 1년 반인가 2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또 다시 또 옮기고 뭐
0: 와우.
1: 예, 그렇게 해서
0: 네, 계속 네. 기억하시는 한 계속 이제 주변에 강아지들과 동물들이 있었네요. 그러면
1: 그렇지. 그게 처음에 내가 아이들을 이제 유기견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았고
0: 네.
1: 이제 내가 함께 모으기 시작하고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아 입양이라는 걸 보내면 된다 싶어서 그러면 입양을 보내서 입양을 열심히 보내고 열심히 데려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구조할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이걸 감당이 내가 안 돼서 이걸 어떡하지 싶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법이 있어야 된다고.
0: 네.
1: 법이 없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법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0: 네.
1: 나는 법이라는 그런 단어조차도 나는 모르고 살았을 때니까 국회에서 그런 걸 만든대. 그래서 국회는 어디냐고 그랬더니 여의도에 있다고.
0: 네.
1: 그래서 무조건 여의도를 갔어요.
0: 네.
1: 그래서 여의도 그 정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 그 국회 들락거리는 사람 붙잡고 이거 유기견 안 생기게 법 만들어야 된다는데 이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되냐고.
0: 네.
1: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가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도 나한테 이게 뭐 그 농림축산부의 농해수위라는 그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만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냐 누구냐 그랬더니 인터넷에 보면 또 있다고.
0: 네.
1: 그래서 인터넷 못하는데 사람들한테 막 물어봐갖고 이제 그 사람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 사진도 기억하고 이름도 기억하고 그래서 무조건 대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매일 가서. 그리고 얼굴을 기억했으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면 팔 붙잡고 이거 유기견 생기지 않는 법을 좀 만들어 달라 뭐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래서 점심 때 나와요 밥
0: 네,
1: 먹으러
0: 네.
1: 그 사람이 좀 황당했겠지만 이제 매일 가서 그 짓을

0: 하는 거예요.
1: 와.
0: 예. 그걸 계속 여름에 뜨거울 때도 가서 하고 겨울에 추워도 하루 종일 가서 서 있다가 그렇게
1: 와.
0: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분들하고 조금 알게 되고 이제 겨울에 지나 퇴근하다가 창문 열고 이제 정문 앞에 서 있으니까 아, 얼어 죽으려고 미쳤냐고 빨리 들어가라고 지금 몇 시인지 아직도 있냐고
1: 네.
0: 어, 들어가세요. 이제 막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여름에 땡볕에 이제 그 판때기 들고 서 있으니까
1: 네.
0: 들어와서 여기 시원한 물이라도 뭐 마시고 내려가라고 또 아니면 그 비서들 있잖아요. 보좌관들 시켜서
1: 네.
0: 이제 시원한 물한병또 보내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가 동물법 할때 많은 도움을
1: 네.
0: 받았어요. 그분들한테.
1: 와우.
0: 인간적으로.
1: 네. Wow, that was such an interesting story because she was mentioning that, you know, ever since she was young, she was always surrounded by dogs because her father really liked dogs. And at the time, it was more of like the outside in the garden dogs and the backyard type of bigger dogs. And then she grew up and she started living alone. And that's when she realized that there were actually stray dogs on the streets. And she realized that she was just so naive all along. And she started becoming really interested and she started helping one and two and three. And that number grew up to 150 to 200. So she could no longer live in like the apartments in Seoul. So they were all like, you can't live here with this many dogs. So she had to go out to these like abandoned houses where they were like doing reconstruction. And so she would live there with the dogs. And then again, they had to do construction. So she had to move out. So as long as she could remember, she had all these dogs with her. And she thought, okay, there's just so many stray dogs, stray cats. What could I do? And that's when she realized that. Sending them off to adoption was available, so she started doing that. And then still she thought, but still, there are so many dogs out there that need homes. And she started asking around, what can we do? What can we do to stop this? And somebody told her that this was something that needed to involve the law. And she went, okay, how do I do that? Who makes this law? People said you have to go to the Congress. So she actually just went to Yeouido, which is where the Congress is located in Korea. She didn't know anything about it. She just went, grabbed people, and she asked on the streets, where can I go? What should I do in order for me to have a say in this for abandoned dogs and stray cats and stray dogs? And they were like, okay, go to so and so, go to so and so. So she would just like stay in front of their office or their homes with, you know, she would be doing like a picket sign and she would have a sign there. Stand there in summer, winter. She tried really, really hard so that she would be able to help with, you know, the laws in Korea related to stray dogs and stray cats. So that is truly another level of work. I also want to ask you about your career as well because we got a good introduction of what you do for your dogs and for your shelter and your cats as well. But let's talk shortly about your filmography because our listeners are huge cinephiles and they all love the projects that you worked on as well. So basically, you worked on No Other Choice, Lady Vengeance, The Handmaiden, Decision to Leave, a lot of the work by director Park Chan-wook. What is something that is most memorable to you? Do you have a most memorable project? 또 보호소 얘기를 먼저 했는데 선생님의 커리어나 필모그래피 이야기도 저희가 꼭 해봐야 할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박찬욱 감독님과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셨었는데 뭐 친절한 금자씨, 아가씨, 헤어질 결심, 어쩔 수가 없 정말 너무 많은 작품들을 하셨었는데, 뭐 선생님께서는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실까요?
0: 아니 다 좋죠. 근데 맨 처음에만 작업을 한게 친절한 금자씨였는데 연극만 하다가 이제 처음 이제 영화를 하게 이제 그 전에도 뭐 잠깐 그 여고괴담 같은 건 했지만 내 의지로 가서 이제 그 현장에 처음 갔는데 늘 현장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날 마침 내가 이제 아, 나 영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맘먹고 시작한 그첫 번째 촬영 현장이 그 커다란 그 달보다 더큰 엄청나게 큰그 조명기가 그 동네 전체를 이 크레인을 띄워서 한열몇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공중에 밤인데 그리고 밑에는 소금을 그 동네일 때 어마어마하게 뿌려내서 그 소금의 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반짝반짝하고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 세트는 아니죠. 이제 그걸 한 작업 때문에 내가 와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그 분위기가 너무 환상적이었었어요. 그 집채만한 달덩어리 같은 거를 뺑 둘러서 키고 막 반짝거리고 나무 같은 거 있는 것처럼 해놓고 막 이런 게. 그래서 그 기억이 와 영화라는 게 참 환타지하구나 네. 이런 거를 네, 느낀 그 첫날의 기억이 아직도 좋아요.
1: 와우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네, 남아있는 그 거네요.
0: 기억이 되게 좋았어요. 뭐 작품마다 작품은 다 특성이 있고 네. 이러니까 이제 얘는 이랬었고 쟤는 저랬었고 그런데 그런 것 그리고 영화를 내가 처음 맘먹고 시작한 건 그전에 영화를 하자고 해도 안 했었어요.
1: 네.
0: 어, 난 영화 안 해. 연극만 하지. 아, 네. 뭐 영화를 뭐하러 해? 뭐 이러고 이제 그랬었는데 내가 그 해피투게더라는 왕가희 감독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 어떤 걸 얻었어요. 네. 그때가 내가 40대였었는데 그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내가 인생이 뭘까 꿈은 뭘까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1: 네.
0: 여러 가지 그 할 수 없는 벽에 많이 부딪히잖아요. 어렸을 땐 꿈이 네, 막 다 네. 펼쳐질 것 같지만 그래서 굉장히 힘든 정신적으로 때였었는데 우연히 그 영화를 보게 됐어요.
1: 네.
0: 근데 거기에 나같이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것을 폭포 보러 가려고 평생을 돈 벌고 그 차비를 구하려고 그 우리가 영화를 보면 너무 허망하지. 그 폭포 하나 보려고 뭐 인생에 돈 벌고 그 고생을 하고 왜 사나?
1: 그렇죠.
0: 그렇죠. 미쳤나? 이랬는데 그게 이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뭐 인기 배우가 되면 뭐하고 그게 얼마나 허망한지
1: 네.
0: 그것이 이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맞아. 그 이것을 폭포 보러 가고 싶어서의 그 전에 매일 일하고 힘들지만 또 자고 그 사이도 인간관계가 좀 있고 이런 과정이 삶이지 폭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훌륭한 뭐 배우나 뭐가 되는 거 꿈꾸지 말고 욕심부리거나 무슨 하지 말고 그냥 배우가 되고 싶어서 움직이는 어떤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가끔씩 현장에 가서 그 충족을 하고 좋은 영화 보면 너무 행복해하고 오랫동안 이걸로 만족하는 게 내 삶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게 이제 느껴져서
1: 네.
0: 그래서 내가 아 나도 이렇게 답을 얻었기 때문에 예, 그런 영화들의 그 뒷모습이라도 나와도 내가 어떤 그 사람 어떤 보는 사람들의 예, 또 하나의 또 해결 답을 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래 이제 영화가 있으면 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친절한 금자씨였었어요.
1: 네. 타이밍이 또 너무 좋았네요. 네.
0: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제 누구나 다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그 네. 인생에. 근데 네, 그때 야,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그
1: 네.
0: 남이 보면 다 웃기는데 이제 스스로는 그 순간순간을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 고민 없이 하루하루 살고 내가 얘네들을 또 선택해서 살게 되는 게 내가 뭐 유명한 배우가 돼서 엄청난 무슨 그 뭐 아파트 크고 좋은데 뭐 이런 데서 살고 뭐 엄청난 차를 타고 매일 뭐 방송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꼭 다 좋은 건 아니고 나한테 맞게 내가 좋아하는 애들 똥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좋아하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이것이 괜찮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삶이야.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한 내가 또 기쁨을 느끼고 그런 것을 이제 터득하게 된 거죠.
1: 네, 와, 아니 왜냐하면 좋은 삶이란 기준이 사실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0: 없죠.
1: 저희가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내가 정하면 되는 거죠.
1: Oh, okay, very, very philosophical. She mentioned that, of course, all movies that all projects she works on are very memorable, but especially Lady Vengeance. That is the first movie she worked on after she thought to herself, "I'm going to work on cinema," because before that, she was only doing theatrical shows. But she decided one day that she was going to do cinema because she watched the movie by director Wong Kar-wai. happy together. And she realized when she was watching the movie, she gained a huge lesson. As they are working so hard to earn money to go to the fountain inside the fall in the movie, she thought, maybe

0: it's really not important what the conclusion is and what the outcome is, but maybe what's important is what we learn along the way. And maybe happiness isn't just, you know, trying to be the most successful person in the world. And at the time, she was still a very like young actress, and she had all these concerns about what she was going to do with her life and about her dreams. But that was a chance to kind of reshape herself. And so she thought, okay, I'll just do movies now as well. And when she joined the set, she just remembers that in the neighborhood they were working on, there were huge like lightings that they were using in the air, and there were a lot of those lights. And then on the floor there was a lot of like salt, and it was all glistening against the lights, and it was such a romantic and such an aesthetic beautiful scene that up until this day she still remembers that scene that she saw with her own eyes. And that was how she kind of realized, okay, there is no definition to happiness. There is no standard. If I want to just live with my dogs, if I just want to like take care of them, that is a nice life for me, and that is enough. I don't have to be living in the most fancy apartment. I don't have to be living in the most fancy car. I don't have to be doing the most fancy roles or the most fancy movies, because for her, she thinks what's important is the process along the way on what she's doing instead of the outcome and conclusion. Let's go back a little bit to your dogs as well. You had a lot of dogs and cats around you for the past 20 years. Do you have a specifically memorable animal as well? 또 지난 20년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아이들을 선생님이 보살펴 주시고 보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1: 그 윌리엄이라고 네. 믹스개가 하나 있어요. 이제 대형견인데 이제 좀 가느다라고 말랐는데 걔랑 17년을 같이 자고 우와. 24시간 같이 생활을 했어요.
0: 네.
1: 걔는 나의 굉장한 진짜 수호신같이 24시간 내 옆에 붙어 있고
0: 네.
1: 내가 밤에 새벽에 겨울에 연탄갈로 뒷마당 가고 바깥에 나가서 연탄을 갈아야 되니까 하면은 얘는 자다 말고 그래도 벌떡 일어나서 그 깜깜한 그 뒷꽃을 같이 와주고
0: 네.
1: 그 밤에는 사실 거기가 산이라 깜깜해서 무섭긴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근데도 걔가 늘 1초도 안, 1m도 안 떨어지고 늘 함께 했어요.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면 그 집에 누가 이제 와 있으라고 얘기해서 이제 내가 이제 지방에 일이 있거나 해서 와 있으면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들어오라고 그래도 안 들어오고 대문 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고
0: 네.
1: 내가 시내에서 일 보고 집에 들어가면은 대문 앞에다 바로 차를 대요. 왜냐하면 주변이 너무 무서워서 깜깜해하고 네, 네. 그래서 바로 대고 대문을 운전수 내려 바로 대문을 열어요. 그러면 걔가 거기 있어요. 그럼 이제 걔가 나오면 그제서야 차를 똑바로 대고 이제 물건들을 꺼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걔가 죽었죠.
0: 네,
1: 몇 달,
0: 네.
1: 8개월쯤 됐나?
0: 17년이면 아주 어릴 때부터 함께 하셨던 건가요?
1: 예, 그러니까 네. 그 걔를 설명하자면 하여튼 유기견 엄마가 하나 있었는데
0: 네.
1: 걔를 누가 구조를 해서 어떤 집에 맡겼는데 그 집 진돗개랑 새끼를 빼서 그 중에 새끼들이 8마리가 있대요.
0: 네.
1: 근데 그거를 옛날 건물에는 보일러실이 안 돼서 추운데 그 바닥에 애를 뒀다고
0: 네.
1: 얘가 얼어 죽을 것 같다고 겨울이라 이 강아지들 한 달도 안 된 것들이라 그래서 좀 구조해주면 안 되겠냐 해서 이제 거기 안양까지 가서 걔를 짓고 와서 이제 전매교하고 키운 애들 중에 하나예요.
0: 네.
1: 근데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애가 똑똑하고 그래서 이제 탐내는 분들이 많아서 입양하겠다고 해서 입양을 두 번이나 보냈었어요.
0: 네.
1: 보냈는데 그 외국인 남자한테 한국인 여자랑 결혼한 분한테 보냈는데 이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했어 얘를.
0: 네.
1: 똑똑하고 굉장히 애 자체가 격이 높은 애였었어요. 그냥 개라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와이프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0: 아이고.
1: 그래갖고 맨날 싸우고 투닥거리고 하다가 이 사람이 거의 24시간 개랑만 생활하려고 하고 네. 와이프는 그 꼴을 못 보겠고
0: 네.
1: 이래갖고 결국은 이제 남자가 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우리 집에 보내면서 되게 슬퍼하고 얘를 보러도 갖고 왔었고 그리고 또 한 번 내가 좋은 친한 그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한테 보냈는데 집에 다시 오려고 얘가 창문 열고 문짝 다 뜯고 이래갖고 그 동물구조협회 밖에 나가갖고 구조에 사진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0: 네.
1: 거기 가서 다시 찾아오고 그런 일이 있어갖고 아 얘는 입양을 못 보내겠다
0: 네.
1: 진짜 안
0: 네.
1: 보내고 계속 나랑 같이 살게 된 거죠.
0: 그럴 운명이었네요, 윌리엄은.
1: 얘는 얘 같은 애가 없었어요.
0: Wow, okay, she says that there was a really memorable dog named William. He was a mixed dog, and she spent 17 years with this dog, and she thinks of this dog as almost her guardian because 24/7, they were always next to her, and if she had to do something late at night, you know, it would be scary outside because it's in the woods, so they would always, you know, be next to her, and whenever she had to go outside and come back, she would park right in front of the gate so that William could come, and she would open the door and then she would park again so that he could guard her. William did pass away around 8 months ago, but yeah, it was really nice having them by her side for such a long time. And she tried to also send William off to adoption twice, but first time the married couple did not come to an agreement, so they had to come back. And the second time the dog actually tried to like escape and did escape because he wanted to come back to her, and so thankfully they were able to reunite, and she thought, okay, you know what, we can't send this dog to adoption, so she spent a really long, nice 17 years with William. So a very memorable dog indeed. Let's go listen to another song and we'll be back with our last few questions, guys. This is Be Back by Hayeonu.

0: You guys are listening to Heart Attack. Today we are joined by one of the legendary actresses, Lee Yong-ye Sonsaenim, in the studio. It's already time to ask our last question, so I want to ask you, as you spend your life with so many, you know, animals around you, dogs around you, cats around you, is there something you learn from them as well? 저희 오늘 이제 벌써 마무리 질문을 드릴 때가 됐는데요. 동물들에게서 오히려 배우게 되는 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아까도 언뜻 얘기를 했지만 내가 만약에 얘네들을 안 만났으면 내 성질대로 살았으면
0: 네.
1: 지금 성질대로 안 되니까 이제 뭐 알코올 중독이 돼서 어디 뭐 네. 병원에 있든가 아니면 정신병원에 있든가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극도로 어떻게 갔을 텐데 얘네들 덕분에 내가 힘든 마흔 때 힘든 시간에 얘네들을 만나서 얘네들한테 치유를 받으면서 사실 살게 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조금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강아지나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긴장하고 조금 이렇게 예민하게 있다가 걔들 모습만 봐도 벌써 이렇게 해제가 되는 거야. 이게,
0: 네.
1: 이게 완전 무장해제가 탁 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그 그런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0: 네.
1: 그래갖고,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외국 영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고양이 한 마리가 딱, 길고양이가, 이렇게, 두둑고양이가 딱 담 넘어가는 까만 고양이가 있다든가,
0: 네.
1: 사람들 막 나오다가, 스쳐가는 1초 고양이가 지나가는 게 하나 나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잠깐 사람들 머리가 뻥 하고, 느끼진 못하지만,
0: 네.
1: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싹, 해제되는 게 있거든요. 뭐
0: 오.
1: 저쪽에 사슴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작은 동물들이 고양이가 야옹 하고 나간다든가 뭐 산책 개 데리고 산책하는 뭐 할머니가 보인다든가 이렇게 보이면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제가 되는 게 있어. 걔네들이 자연이기 때문에
0: 힐링이 되는
1: 예,
0: 거네요.
1: 힐링이 본인들은 몰라도 이미 그게 딱 한 숨을 한번 쉬는 거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우리가 동물원에 가고 그리고 뭐 산에 가서 뭐 새를 본다든가 어떤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보는 것 자체가 힐링이거든요.
0: 네.
1: 힘들 때 산에 가서 나무를 보고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보고 동물들을 보고 이거 자체가 힐링이에요. 그래서 보호소에 와서 몸은 힘들지만 땀나고 힘들지만 얘네들이 눈앞에 많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이제 자주 못 보고 많이 못 봐도 여기 많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순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머리가 약간 맑아지고
0: 네.
1: 단순해지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나는 힐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동물의 힘. 예쁜 사진 인터넷에서 어떻게 이렇게 강아지 뭐 이렇게 노는 거 웃기는 것만 봐도
0: 힐링이죠.
1: 웃음이 그냥 정말 자연 그대로의 헤헤헤 이런 그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0: 동물들은 힐링이다.
1: 네, 그럼. 그거 자체가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해도 동물들의 그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조금씩
0: 네,
1: 조금씩
0: 네,
1: 이렇게
0: 네.
1: 그것만
0: 그렇죠.
1: 봐도 벌써 헤헤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싹 된다고. 근데 사람이 억지로 웃기는 것보다는
0: 네, 그렇죠.
1: 네, 그거 자체가 이미
0: 네.
1: 얘네들 자체가 힐링이기 때문에 뭐 좀 많은 데 와서 움직이다 보면은 재밌고 집에 가서도 그래도 나보다 힘들고 또 그 동물들한테 도움이 되게 뭐라도 하고 왔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자기에 대한 칭찬 그리고
0: 네.
1: 자기에 대한 만족감 그걸로 해서 자기가 어떤 안 좋은 거에 대한 상쇄가
0: 네.
1: 되고 그다음에 조금 자기를 조금 좋게 보는
0: 네.
1: 그런 게 네. 생기니까 예, 좋죠.
0: 감사합니다. 와, 오늘 저희도 너무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요. 정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아,
0: 선생님.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And she just said it in conclusion. Animals are healing because it just makes you so naturally happy. The last song for today is 목소리 by 김현지. And I'll see you guys tomorrow with all my heart. This has been Heart Attack. And I've been your DJ Pretty Little Liars. I'll see you guys tomorrow.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가자. 오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집에 가자. 이제 슬슬 피곤하니까 집에 가자. 배가 고파졌으니까 집에 가자. 나는 정말 지쳤으니까

이제 시간도 늦었으니까 그냥 자자. 오늘 하루도 길었으니까 그냥 자자. 더 이상 생각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자자. 내일 하루도 길 테니까.

너에게 오고 가는 사람들 중 한 명이기를 바람 그리고 눈물 벚꽃 모두 떨고 새싹 피기를 바람 그리고 우리 추억 노을처럼 짧고 아름답기를 바라기 모든 거 바람 못돼 너에게 안 아픈 등 기분 좋게 밀기를

0: It's time for Wednesday's Tune-In Time, and today's guest is a vocalist who captured listeners' hearts with her deep emotions, delicate expression, and unforgettable voice. Please welcome Chun Dan Bi. Hello. Welcome.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first?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크런처들에게.
1: Hello, my name is Dan Bi. Nice to meet you.
0: Nice to meet you. Oh, you're so sweet and you seem like autumn. 뭔가 가을 바이브.
1: 그쵸, 약간 옷 색깔을 그렇게 맞춰 한번 봤어요.
0: 너무 포근하고 예뻐요.
1: 감사합니다.
0: So she does have that autumn vibes with her purple sweater today. And she actually thought of expressing that today as she came to Culture Crunch. And we have our crunchers tuning in as well. Crash Override, Ben's, Burrow, Benny, all welcoming 천담비. 우리 컬처 크런치 크런처들도 네. 안녕하세요라고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댓글로.
1: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so thank you guys. Stay tuned. Now, your name, 단비, means sweet rain in English,
1: 맞아요.
0: Right? is that your real name? 이제 단비님 이름이 영어라면 sweet rain. 이잖아요. 본명이신가요?
1: 네. 오, 아빠가 네. 친척분들이랑 다 같이 모아서 네. 지어주셨는데
0: 네. So her dad actually made this name for her and it is her real name and he gathered all his cousins together to create this name. 그럼 어떤 뜻을 담아 지어진 이름이죠?
1: 제가 4월생이거든요. 네. 그 4월에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4월에 단비가 되어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어주셨습니다.
0: 네, wow. This is a sweet meaning because, you know, 단비, sweet rain, you usually call that in Korean, the rain that comes down in April, in spring times. So she was born in April and her dad and her family wanted her to become someone like sweet rain that soaks dry hearts, whatnot. And it has such a warm meaning, I think.
1: Aww. Thank you.
0: It suits you. 너무 어울리는 이름인 것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Well, for our crunchers, meeting you for the first time, you spent many years working as a backing vocalist, right? For K-pop artists. How long did you work as a backing vocalist then? 네, 우리 담비님을 처음 만나는 우리 크런처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오랫동안 K-pop 아티스트의 코러스 보컬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1: 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코러스를 시작해서 네. 30살까지 딱 했거든요. 네. 한 12년 정도 코러스를 했던 것 같아요.
0: 상당히 길게 하셨네요. 네.
1: 그렇다고 볼 수 있죠.
0: 네, 네. So she actually started when she was in third grade of high school and she did it for over 10 years. In fact, until she became 30. So that was 12 years in total. All right. Well, I wonder... 네, 네. All right. Well, I wonder what got you into backing vocals in the beginning, though. 코러스 보컬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네요.
1: 제가 원래 음악하는 동아리에 이렇게 들어가서 네. 언니 오빠들이랑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0: So she was part of a band that does music.
1: 그 당시에 이제 JYP에 계셨던 네. 그 방시혁 작곡가님께서. 노을 선배님들의 콘서트를 만드시면서 저희들을 이제 코러스로 쓰고 싶다라고 해주셔서 그때 이제 코러스 데뷔.
0: Oh, wow. So she was part of her high school band with her seniors, but there was 방시혁 who was a composer of JYP Entertainment back then, and they needed backing vocalist for Noer, the band Noer's concert, and they got to debut like that as backing vocalist. They wanted her and the whole band as well. Interesting. Okay, well, which K-pop artists then have you worked with as a backing vocalist? 어떤 그럼 K-pop 가수들을 코러스 보컬을 함께 하셨나요?
1: 저는 진짜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쵸. 12년 동안 누가 있을까요? 네. 그 여러분들이 막 이제 말씀하시는 김나박이 분들도 다 코러스를 해봤고
0: There's a lot, of course. It was 12 years, but there's 김나박이 and many other K-pop artists that you would know.
1: 네. 네, 뭐 성시경 선배님 코러스도 했었고
0: 이번 성시경
1: 린 선배님도 했었고
0: 네네 린
1: 진짜 많이 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0: 사실 다 나열하기가 어렵긴 네. 해요.
1: 그래서 가끔 이렇게 뭐 무대 같은 네. 거 나올 때 항상 제가 되게 뒤에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네. 제보를 많이 보내주세요. 아~ 아직도 너다 뭐 이러면서 담비님 아니세요? 이렇게 아~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0: So because she was the backing vocalist of so many K-pop musicians, people today still like sent her photos of her when she was acting as a backing vocalist for all these different musicians, take photos, screenshots of her, and send them to her as well. Well, you also worked as a vocal coach or vocal trainer for K-pop artists as well, right? Including Le Sserafim. We all know them. So which other artists have you trained? Le Sserafim 같은 K-pop 가수들의 보컬 트레이닝도 담당하셨던 네.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어떤 가수들의 선생님이셨던 거죠? 또 몇 개만 얘기를 하자면?
1: 뭐, 아이브 친구들도 있고
0: 아이브?
1: 최근에 또 데뷔한 키키 친구들도 아. 있고 최근에 또 솔로 앨범을 낸 성한빈이라는 친구도 있고
0: uh-huh.
1: 뭐 그렇게
0: 아, okay. So many others. And there would be Kiki and 성한빈 and the list would go on and on and on. All right. Well, moving on to your official debut moment then. What made you finally decide to sing your own songs and perform under your own name, 천단비? 그럼 오롯이 천단비라는 이 내 이름으로 발라드를 발표하고 노래하기로 결심한 계기도 궁금한데요.
1: 제가 코러스로 계속 그렇게 지내오다가
0: 네.
1: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이렇게 음악을 시작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한번 노래를 들려줘 보고 싶다.
0: 네.
1: 만약에 되게 코러스를 되게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었거든요.
0: 아, 네.
1: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0: 네.
1: 내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 만약에 네. 죽는다면
0: 네.
1: 나는 이 삶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0: 아,
1: 그래가지고 한번 okay.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0: 네.
1: 그래서 마음을 먹었었죠.
0: 멋지십니다. Oh, okay. So she actually wanted to try something new for a change. She's been working as a backing or vocalist for quite a while, like I said, 12 years, right? And it was a pretty stable job. It was paying her well, and there was no reason for her to leave it. But she thought to herself, at the end of her life, would she not regret not having sung under her own name? And that's when she thought she's going to just become an artist herself with that name, 천단비. All right. Well, how did your past experience as a backing vocalist perhaps help you most as a solo artist then? 그럼 그간의 경험들이 12년이라는 경험이 상당하잖아요, 사실. 솔로 가수로 무대를 채우고 있는 지금의 천단비에게 어떤 좀 영향을 미쳤는지, 도움을 줬는지도 궁금합니다.
1: 일단은 무대가 좀 익숙하다는 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0: 네, 네. First of all, she was very used to standing on stage. 네.
1: 어쨌든 무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잘 알게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0: 그렇겠네요. 낯설진 않았겠네요,
1: 네.
0: 확실히. So because she was on stage for quite a while, she was quite familiar with the whole system on stage. 네.
1: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되게 많은 세션 분들과 이 관계자분들을 알게 되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어딜 가든 또 많이 반겨주세요. 드디어 네가 네 앨범을 내고 무대에 서는구나 이러면서
0: 네.
1: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고 아직도 많이 도움 주시고 그래서
0: 네.
1: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굉장한 도움인데요, 여러분.
1: 그럼요.
0: And because she worked as a backing vocalist for quite a while, she knows like all the instrumental members, the sessions, and the people on stage as well. So they would welcome her and be truly happy for her because now she is singing with her own songs. Well, our Benny, one of our crunchers, is saying, do you have a favorite foreign artist growing up? 우리 크런처 베니가요, 혹시 이제 외국 아티스트 좋아하는 분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네요.
1: 외국 아티스트.
0: 네네. 잘하면서 뭐 좋아했던 아티스트.
1: 아, 잘하면서
0: 네.
1: 좋아했던 아티스트는
0: 네네네.
1: 저는 약간 휘트니 스턴,
0: 아~
1: 머레이 캐리 이런 분들 들으면서 자랐고
0: 아~
1: 제가 사실 약간 그 덕후의 DNA가 있어요.
0: 네.
1: 마이클 잭슨을 진짜 좋아했어요.
0: 아, 네, 마쟁님. 네,
1: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비디오 가게를 하셨었거든요. 네, 부모님이. 네, 네. 근데 그때 마이클 잭슨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맨날 그걸 봤어요.
0: 정말요? 네. Oh, okay. So Benny, she liked Whitney Houston and Mariah Carey and also Michael Jackson. Her family actually used to run a video shop and they used to have a video of Michael Jackson's concerts and she would replay them over and over again because she liked them so much. Ah, okay, so thank you for that question, by the way, Benny. Moving on, I imagine all those years behind the scenes helped shape who you are right now. Let's listen to your debut single then. In English, it's Slyland in the Springtime. 아무래도 무대 뒤에서 다져온 탄탄한 과거가 있었기에 네, 지금의 천담비님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본인의 이름을 걸고 또 낸 첫 데뷔곡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어느 봄에 거짓말, 어느 봄에 거짓말 잠시 들어볼게요.

0: it up for Chandan B. Thank you so much for that beautiful live. It is pretty early in the morning, and I'm sure it must have been difficult, but nevertheless, it was beautiful. 오전이라 이제 자주 노래 부르시는 시간이 아니실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 가지신 것 같아요, 담비님.
1: 감사합니다.
0: 예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키도 크시고.
1: 애인세요, 정말.
0: 우리 크런처들도 댓글 계속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네. Let me read a few. Griffin Smith is saying, she's amazing. If I wasn't watching the live, I wouldn't believe she was singing live. Wow. 에이, 이 화면 보고 있지 않았으면 네. 라이브였다고 생각 못했을 것 같다고 음원 같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Benny is saying Wow, this is a lovely remake that she did 사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Thank you, Ben
0: Thank you, Ben 너무 좋은데요 계속 해주시면 안 돼요 Alright, First Bill Oppa is saying Wow, so glad the teacher decided to come from behind the desk What a voice Wow, that is a beautiful conversation comment. 아, 이제 본인 이름을 걸고 앞으로 나오시길 잘했다라고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네.
0: And Look-un is saying, 아, 언니, you're so beautiful, you.
1: 어? 뭐 화장해가지고 그래요,
0: 화장. 너무 아름다우세요.
1: Thank you.
0: Thank you. And 선길 is saying, one more song, please. I love her voice.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한 곡 더 불러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1: 많이 이렇게 계속 남겨주시면 한 곡 더 할 수도 있어요.
0: Oh, yes. Leave us lots of comments and she will sing one more song for us. So to keep leaving us those comments and we'll move on to our talk then. Now, next, let's listen to one of your self-written songs, okay? As an artist, it's titled I Hope. 자, 이번에는 담비님의 자작곡이죠. 그대의 밤 나와 같기를 잠시 들어볼게요.

0: It's a beautiful song.
1: 감사합니다.
0: Well, when did you start writing your own songs? 언제부터 직접 곡을 쓰게 되신 건가요?

0: So she started studying composition and started writing her own songs. Okay, well, I heard that unrequited love has been a big inspiration of music for you when you write your own music. So what kind of person are you usually attracted to? Like your ideal type then?
1: 제가 듣기로는 담비님의 노래 감성이 짝사랑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타입을 대체로 좋아하시나요?
2: 좋아하는 타입이라고는 네. 딱히 없고
0: 네. 느낌?
2: 느낌? 저는 좀 다정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So her, she doesn't like have a clear ideal type, but she likes people who are gentle. Yeah, gentle, kind, nice. Okay, yeah, because you're gentle too. I can feel it.
2: 감사합니다. You too.
0: Oh, thank you. Oh my gosh. Anyway, sadness too through your music. If I listen to your music and if the audience, our conscious listen to your music, you're able to express that sadness. So I wonder, are you the type to really feel the sadness if you're going through like a breakup?
1: 또 슬픈 감성을 진짜 잘 소화하시잖아요. 음악들을 들어보면 이별을 실제로 많이 했을 때도 그 슬퍼서 아르는 그런 스타일이실까요? 그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네.
2: 좀 뭐라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좀 아르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밖으로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별로
0: 아,
2: 티를 안 내서 쿨한 척 하려고 네.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혼자서만 이렇게 앓고
2: 추금이가 네. 쿨인가 봐요.
0: 추금이가 네. 쿨이다.
2: 근데 사실은 속에서는 좀 곪고 있고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0: So she said yes, she's the type to feel that sadness, but only when she's alone. She wouldn't want to express that when other people are around her. She wants to seem cool, you know? That's the impression that she wants to leave on other people. But inside, she's dying with sadness. That's the type of person 담비 is.
2: 아니, 나 괜찮은데?
0: 집에 가서 끙끙 앓고. Oh no, yeah, just like that. She tells other people, I'm okay, I'm cool, but inside, she is sad. And she would go home and express all that to herself. All right, well, I want to talk about your first album, actually. After releasing several singles and self-written songs, you released your first full-length album, and it was titled My Universe. That was 3 years ago in 2023, right? What kind of world did you want to show, like, through that album, perhaps?
1: 이렇게 싱글이랑 자작곡을 하나 둘씩 발표를 하시다가 2023년에 My Universe 발매하셨잖아요. 첫 정규 앨범인데 네. 이 앨범을 통해서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천단비만의 우주라고 할까요? 뭐 어떤 색깔, 어떤 온도를 좀 표현하고 싶으셨어요?
2: 이 앨범은 제가 듣고 자란 음악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모아놓은 앨범이거든요.
0: 네.
2: 되게 제가 주도적으로 많이 참여를 한 앨범인데.
0: So she actively got involved in making this album, and it's about like the songs that she liked growing up too.
2: 그리고 제가 이제 음악을 하면서
0: 네.
2: 제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걸 이어갈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좀 담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아. And because she has all her fans, people who love her music around her, she's able to continue doing music as a musician. And her gratitude towards them is also involved in this particular album. Well, you know what? It's time for a second live performance already. What have you got for us this time?
1: 이제 두 번째 라이브 곡 신청해 볼까 하는데요. 어떤 곡 들려드릴 건가요?
2: 아까 제가 짝사랑을 네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을 처음 시작했을 때 네. 되게 설레는 마음을 갖고 원래 잠들기 전에 되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0: 맞아요.
2: 들잖아요.
0: 네.
2: 이렇게 설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나의 이 밤이 그 사람도 이런 밤을 같이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대의 밤 나와 같기를 이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0: 아, 좋습니다. So this song is actually I Hope in English, 그대의 밤 나와 같기를 in Korean. And it talks about unrequited love. Like when you fall asleep, before going to sleep, like on bed, you're thinking about this and that, you know. You're always like, you may be thinking about the person you have a crush on, like you're

0: Simpson.
1: Wow, that was yet another beautiful live performance. And I actually imagined myself like thinking about the person I love before falling asleep. And I felt that, I guess, warmth. 상상하면서 들었거든요. 얘기해 주신 바대로 이제 자기 전에 잠들기 네. 전에 아 나랑 같은 마음일까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뭔가 더 좋은 것 같은 이 곡이
0: 어, 감사합니다.
1: 네. 아니에요.
0: 이렇게 막 마음 써가지고 들어주시고
1: well we have Cruncher sending in comments as well. 우리 크런처들 댓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annah K is saying that voice is pure healing. 어, 그냥 힐링이다. 힐링 그 자체다라고 해주셨고요.
0: 네.
1: And Contalu is saying her voice is so warm and emotional. 너무 따뜻하고 또 감성적인 목소리다라고 해주셨어요. And Thomas is saying I'm falling in love with her voice.
0: Thank you.
1: 정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도 I'm falling in love with her voice too. All right. Well, we want to continue our talk with her, though. 이제 대화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All right. We can't leave out your latest single. I wanted to talk about this. Your latest single,
0: 네.
1: A Longer Dream. It was released in March of this year,
0: 맞아요.
1: right? 네, 네. 올해 2026년에 3월이죠. 어, 따끈따끈한 최신 싱글이잖아요.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0: 좋아요.
1: 우리 긴 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very, very nice. I love the lip sync too. On top of it. Well, could you tell us what the song is about?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 간략해 주시겠어요?
1: 이 곡은 제가 작사에 참여를 한 곡인데요.
0: 네네.
1: 곡 소개를 하자면
0: 네. So she wrote the lyrics, like participated in the lyrics.
1: 발라드 곡인데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되게 심했어요.
0: 아, 네네.
1: 근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영원한 이별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그쵸, 무섭기도 하고. 네. So ever since she was young, she had that strong fear for death. Because she thought about it, and death would mean you have to say goodbye to everyone that you love, right? Forever.
1: 그래서 이 영원한 헤어짐이 헤어짐이 아니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0: 네.
1: 우리가 각자 그냥 되게 긴 잠을 자면서 긴 꿈을 꾸다가 다시 만나는 거 아닐까? 아.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이게 행복해지더라고요.
0: 오, 그 두려움이 살짝 네. 덜어지는
1: 그런 오. 마음을 담아서 쓴 곡입니다.
0: 네, okay. So it actually is a song about that fear of death she had. But if she thinks about it as a long sleep, like a long dream, and you would eventually meet your lovers again after that sleep, and thinking about it like that, her fear toward death sort of went down, and that's what this particular song, A Longer Dream, is about. All right. Well, was there anything I guess you paid attention to when expressing the emotions of waiting through this song?
2: 그럼 이 기다림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표현하셨는데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1: 이 가사에서 우리가 평행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어딘가에 나랑 지금 똑같은 속도로 같이 지내고 있다가
0: 네.
1: 우리가 이제 언젠가 만날 그 시간을 기다리자.
0: 아.

0: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네.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1: Oh, okay. So she imagined a world where you have that your lover waiting in the other side, like the parallel theory, right? And you would spend your own time, and eventually you would meet them in the end. There is that moment when you will meet. And that's how she, I guess, expressed that feeling of longing and waiting through this song. All right, interesting. Well, you've also had a busy year, you know. You appeared on Immortal Songs, a Korean music competition show, and you were there with actually comedian Kim Shin-young winning the final round as well, right? Well, congratulations. How did it feel, though? Yeah.
2: 올해 유난히 바쁘셨잖아요. 네. 네, 한국 경연 프로그램이죠. 불후의 명곡에 희극인 김신영 씨랑 함께 출연을 해서 최종 우승까지 하셨는데 예! 기분이 어떠셨어요?
0: 저 불후의 명곡을 그래도 제가 몇 번 나갔었거든요. 네, 출연을 네. 했었는데 네. 1승도 못했어요. 한 번도. 네. 근데 우승까지 하게 그러니까요.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그 무대 위에서 네. 신영 언니랑 이게 말이 되나? 믿기지가 않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2: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그 감정이 느껴지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0: 신난 게 느껴지네요. 네,
2: 완전
0: 아직까지도 올 초의 일인데 아직도 지금 신이
2: 느껴져요,
0: 나요.
2: 아직도.
1: Alright, so she was on the show several times, but she never won at least once. But she was there with Kim Shin-young early this year, and she won the final round. And both of them couldn't believe it. It was a huge surprise for both of them. And although months have passed, she's still very happy about that moment. Yay! All right. Well, your love for your K-ballads, right? But is there any other genre, perhaps, that you want to try out later?
2: 당연히 K-발라드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으실까요?
0: 저 진짜 딱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었는데 네네네. 재즈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요즘에 재즈곡도 좀 많이 우와, 듣고 네. 연습도 조금씩 해보고 그러고 있거든요.
2: 너무 기대돼요.
0: 기대해주세요.
1: So she's going to try and sing jazz songs as well. That's a field of music that she wants to challenge herself in and explore. And she's listening to a lot of jazz music these days as well. And I'm really excited to hear her sing some jazz songs to jazz music. Look forward to that as well.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담비.
2: 시간이 벌써...
0: 너무 빠르네요.
2: 네, 그죠?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노래도 더 듣고 싶고 얘기도 더 하고 싶은데 진짜로.
0: 너무 오늘, 슬픈데요?
2: 그렇죠.
0: 여기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데?
2: 그러니까요. 이제 더 얘기 막 하고 하면 춤도 추실 것 같은데 우리 담비님 계속 봐야 되는데.
1: 네. Unfortunately, we'll have to say goodbye right there. But I do want to ask her how it was for her.
2: 오늘 우리 컬처 크런치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0: 저 진짜 와가지고 네. 계속 진짜로 저희 방송하기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분위기 너무 좋고 네. 너무 예쁘고 또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 다행이에요.
0: 또 불러주실 수 있나요?
2: 그럼요. 네. 진짜.
0: 그때는 또, 네, 또 언제든지
2: 재즈곡으로 또 돌아오신다면 좋아요. 그것도 좋겠네요.
0: 그리고 제가 아직도 라이브할 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많이 불러주시면
2: 너무 좋습니다.
0: 많이 와서 많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So Danbi enjoyed it a lot today here with us, Culture Crunch, and she felt really comfortable. In fact, even before the show, we were talking a lot, having that small talk. She really liked the vibe of the studio, and she wants to come back, perhaps after releasing her first other songs, new songs, and she has so much live performances that she wants to show us too. So, of course, we would love to have her back someday soon. Thank you once again so much.
2: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담비님.
0: 저도 감사드립니다.
1: All right, we'll say goodbye with our last song then. Let's take a listen to one last song of hers. It's 긴잠, A Longer Dream by 천단비.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0: 네. 네.
1: Keep crunching!